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잖아 예 우주니까 지금 매 시간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 우리는 너를 따라